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23일 오전 2시경 이바라키현 남부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해 이바라키현, 에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도의 각지에서 진도 5 약의 강진이 관측됐습니다. 또한 토후쿠에서 킨키의 넓은 범위에서 진도 4에서 1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원지는 이바라키현 남부로 진원 깊이는 68km, 지진 규모는 5.9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도쿄 23구와 사이타마현, 치바현에서는 길고 천천히 흔들리는 장주기 지진동 클래스 2가 관측됐습니다. 지진동 클래스 2에서는 고층 빌딩 등에서 큰 흔들림을 느끼고 붙잡지 않으면 걷기가 어려워지는 외에 선반에 있는 식기나 책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5약 정도의 지진동이 수반된 지진에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발전에 따르면 진도 3이 관측된 이바라키현 토오카이무라에 있는 토오카이 제2원전은 장기간 운전을 중단한 상태인데 현재 지진에 따른 이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 현에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과 제2원전은 모두 폐로 작업 중으로 지금까지 지진에 따른 이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해당 원전에서는 모두 주변 방사선 량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포스트의 수치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1: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수장인 아카네 토모코 소장이 NHK의 전화 인터뷰에 응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데 대해 ICC의 존속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보태달라며 일본의 지원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8일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으며 아카네 토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카네 소장이 22일 NHK의 전화 인터뷰에 응해 ICC 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해 제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향후 판사 등 개인뿐만 아니라 재판소 자체에도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한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주의와 함께 법의 지배를 견지해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면서 법의 지배를 지켜온 일본에 ICC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나는 일본 정부의 지명으로 ICC 판사에 입후보했다며 일본 정부를 의지하고 있으며 ICC에 대한 지원을 그만두는 일 없이 ICC의 존속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말해 다른 나라가 압력에 굴하지 않도록 움직이는 등 일본으로부터의 지원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출신지에 있는 대형 상업시설이 러시아의 무인기 공격을 받아 지금까지 16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드니프로 페테로우스크주의 크리비리흐에서 21일 쇼핑센터에 무인기 공격이 있었습니다. 현지 영상에서는 쇼핑센터 내부가 폭발로 크게 부서졌고 비상사태청 직원이 시신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16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부상했으며 부상자 중 23명은 어린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영상 메시지를 올려 러시아의 잔악성은 마치 짐승 같다며 우리는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본래 막았어야 할 희생이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혀 지원국에 방공미사일의 추가 공급을 호소했습니다.
1: 북조선에 납치돼 이후 귀국한 소가 히토미 씨가 22일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린 음악 이벤트의 행사장에서 납치 피해자의 구출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방문한 사람들이 잇따라 서명에 협력했습니다. 소가 히토미 씨는 1978년 8월 사도시에서 어머니인 미요시 씨와 함께 북조선에 납치돼 이후 소가 씨는 귀국했지만 미요시 씨의 소식은 지금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후 소가 씨는 기자단에 오는 12월에 95세 생일을 맞는 미요시 씨에 대해 매년 8월이 되면 납치된 날이 생각나 마음이 진정되지 않지만 어머니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모시러 갈 때까지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호시 씨와의 추억에 대해 납치된 해 5월 17일 소가 씨가 고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밤늦게 기숙사로 돌아오니 미호시 씨가 소가 씨의 생일을 축하하며 맡기고 간 주먹밥이 있었다며 소가 씨는 정말 고마워서 울면서 먹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또 납치 문제 해결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해 소가 씨는 매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약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저 지나버린 것 같아 조바심을 느낀다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북조선과의 회담의 장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명운동은 23일에도 계속되며 모인 서명은 올가을에 니이가타시에서 열리는 납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현민집회에서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0: 22일 오전 아오모리현 토하다시에 있는 전망대 부근에서 관광으로 이곳을 찾았던 30대 외국인 남성이 곰에 팔을 물리는 등 다쳤습니다. 지자체와 소방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쯤 아오모리현 토하다시 오쿠세의 강코다이 전망대 부근에서 관광으로 이곳을 찾았던 30대 외국인 남성이 곰에 습격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곰에 팔을 물려 다쳤으며 어깨와 입에도 상처를 입어 아오모리현 하치노에 시내 병원에 의료 헬기로 이송됐습니다. 남성은 이송 시 의식이 있어 대화도 가능한 상태로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도하다 시에 따르면 곰은 남성을 습격한 뒤 산속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현장은 도하다 호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부근으로 도하다 시는 근처에 상자형 덫을 설치하도록 수렵회에 의뢰하고 경찰과 함께 현장 부근을 순찰하는 등 주민과 관광객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올해 2월에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페어에서 일본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미우라 리쿠 씨와

하랄 유이치 시조가 각자의 SNS를 통해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24세인 미우라 씨와 34세인 키하라 씨로 구성된 일명 리쿠류조는 23일 각자의 SNS에 키하라 씨가 아이스링크 위에 무릎을 꿇고 미우라 씨에게 반지를 건네는 사진 등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약혼했다며 앞으로도 서로 지지하면서 변함없이 우리답게 한 걸음씩 걸어나가고 싶다는 말과 함께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미우라 씨와 키하라 씨는 2019년에 조를 결성해 함께 출전한 첫 올림픽인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7위에 올랐습니다. 이후에는 고난도 리프트 등의 기술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높은 기술력과 호흡이 맞는 수준 높은 스케이팅으로 세계선수권 우승을 두 번 달성하는 등 세계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에서는 전반의 쇼트 프로그램에서 강점이었던 리프트에서 실수가 나와 5위로 뒤처졌지만 후반의 프리스케이팅에서 압도적인 연기를 선보여 역대 최고 점수를 얻어 대역전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올림픽의 이 종목에서의 메달 획득은 일본 선수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올림픽 이후 두 사람은 함께 현역에서 은퇴해 현재는 페어 종목의 보급을 목표로 아이스쇼를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웅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25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거실에서 쉬고 있는 탐이 왠지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요.
0: 그럼 제25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 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タム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볼이 파란색으로 빛났습니다.
2: 타무상, 顔色が 悪いですよ。
0: 탐씨, 안색이 나빠요.
2: どうしたんですか?
0: 왜 그래요?
1: 탐이 기침을 하며 말합니다.
3: 喉が 痛いんです.
0: 목이 아프거든요.
1: 하루상이 말합니다.
2: 오야, 오야.
0: 어머나.
1: 하루상이 이어서 가르쳐 줍니다.
2: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0: 그럴 때는 생강 꿀차가 좋은데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카이토가 今作っています.
0: 카이토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1: 그때 카이토가 생강 꿀차를 들고 들어와 건네줍니다.
4: 탐상, 됐다요.
0: 탐씨, 다 됐어.
4: 하이, 도저.
0: 자, 여기.
1: 미아가 탐을 걱정하며 말해줍니다.
3: 오다이지니.
0: 몸조리 잘해. 생강 꿀차는 생강을 간 것에 꿀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찬데요.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잘 듣는다고 하는군요.
1: 네, 탐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탐さん,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3: 喉が 痛いんです.
2: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3: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4: 탐さん, できたよ. はい、どうぞ.
3: お大事に。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목이 아프거든요.
3: 喉が 痛いんです.
0: 이걸

0: 그러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1: 노도는
0: 목, 그 뒤에 가는 조사로 여기에서는 아픈 부분을 나타냅니다.
1: 痛いんです는
0: 아프거든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1: 痛いんです에 です
0: 라는 표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가 자신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어미에
1: です를
0: 붙입니다.
1: 痛いんです는
0: 아프다 라는 뜻의 이 형용사
1: 痛い에 です가
0: 붙은 것이죠. 대화에서는 하루상에게 몸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喉が 痛いんです
0: 그럼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どうしたんですか?
4: 頭が 痛いんです 熱があるん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3: どうしたんですか?
2: 왜 그래요?
0: 상대방의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을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頭が 痛いんです
2: 머리가 아프거든요.
1: 頭는
0: 머리라는 뜻이고
1: 頭が 痛い
0: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가 됩니다.
4: 熱があるんです
2: 열이 있거든요.
1: 熱
0: 는 열,
1: 아르는
0: 있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1: 熱가 아르는
0: 열이 있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1: です의
0: 앞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2: 네, 그럼 질문을 할 테니까 따라서 두 번 대답해 보세요.
1: どうしたんですか? 頭が 痛いんです. 熱가 아るんです.
0: 그럼 배가 아플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배는
1: 오나카, 오나카.
0: 아프다는
1: 이타이, 이타이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3: 오나카가 이타이인데스. 오나카가 이타이인데스.
0: 다음에는 참얼미를 해서 속이 메스꺼울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속이 메스껍다는
1: 기모치가 와르이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4: 기모치가 와르인데스. 기모치가 와르인데스.
2: 네, 이걸 배웠으니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몸 상태가 불편한 탐에게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오다이지니.
1: 오다이지니.
0: 는 몸조리 잘해요 라는 뜻으로 병이 나거나 다친 사람에게 푹 쉬고 빨리 좋아지라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탐에선 顔色が 悪いですよ. どうしたんですか?
5: 喉が 痛いんです.
6: おやおや. そんな時には生姜蜂蜜湯がいいですよ.
5: カイトが今作っています.
7: タムさん、できたよ. はい、どうぞ.
5: お大事に.
6: ハルさんの知恵袋.
2: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병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0: 이홍복 씨는 일본에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2: 네,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요. 가지고 있는 약을 먹거나 없으면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사죠.
0: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사면 편리합니다.

0: 그죠? 약사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열이 있다고 말하면 처방전 없이도 약을 내줄 거예요.
1: 네,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0: 내과, 외과 등 자기 증상에 맞는 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에 가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의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관광 안내소, 호텔 프런트에서도 부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어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로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